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교통정보
6: 이 시각 서울 시내는 대체로 한산하지만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에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중간분기점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밀리다가 월릉 나들목에서 신내 나들목 쪽으로도 쭉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암사대교 주교목과 1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고속도로들은 오전 9시를 넘기면서 귀경 차량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휴게소에서 안성나들목,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까지 총 22km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 오창분기점에서 진천터널까지 정체, 또 서청주 부근의 사고 여파로 서청주 나들목 지날 때도 주춤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신평분기점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 났는데 서원주까지는 정체가 쭉 이어집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0: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7: 여유롭던 서울 시내에도 조금씩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영동대교 조금목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하는데 또 당산철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가양대교 조금목과 4차로에 고장차가 방금 견인됐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동호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다가 다시 서강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 쪽으로도 정체인데요. 계속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나 제2자유로 입구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에서 구리시계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촌북은 1차로와 서종북은 1차로에서 각각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고속도로의 규경 정체는 짧은 정체 구간들이 확 늘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여러 정체 구간들을 모두 합쳐서 53km 구간이나 정체입니다. 그중에서도 목포요금소에서 몽탄1터널, 그리고 부안일대, 당진에서 서해대교 지날 때 이렇게 정체 구간이 길고요. 선운산 부근 1차로에서는 조금 전에 사고도 났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정체 구간이 급증해서 모두 27km 구간 정체인데요. 특히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하남 분기점에서 서하남 쪽으로 정체인 것도 서하남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이고, 여기 말고도 소래 터널에서 계양 쪽이나 통일로 나들목에서 노구산 터널, 별내에서 사패산 터널 쪽으로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0: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내일 27일 밤 12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끝에서 연결되는 소형차 전용 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는 워낙에 무료인데 지금 오목교에서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강북쪽으로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1차로에서 사고까지 났고요. 월드컵대교와 양화대교 역시 강북쪽으로 밀리는데 특히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갈아타려는 차들 정체가 심합니다. 당산철교에서 가양대교 지나 북로분기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귀경 상황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총 59km 정도 정체인데요. 그중에서도 청주 주변 그리고 천안과 안성 주변의 정체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모두 합해서 63km 정도 정체입니다. 당진 주변 그리고 서해대교와 서평택 주변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는 천안 방면으로 논산에서 선운산까지 또 정안휴게소에서 풍세요금소 사이 모두 합해서 41km 구간이 정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모두 합해서 42km 정도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방면으로 총 31km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또 설악에서 화도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맹자의 구방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흩어지고 달아나려는 마음을 도로 되찾아오는 더 커다란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 구방심이 필요해질 때 우리는 고향집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 도망가고 싶을 때, 이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타협하고 싶을 때, 그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주는 건 바로 고향에서 묵묵히 나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이죠.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쉽지만 멀리서 안부 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부모님의 응원이 든든한 구심력이 돼서 또 이렇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남진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0: 하루하루 지날수록 짧은 연휴가 아쉽기만 한데 그래도 가족과 시간 보내면서 충전 잘들 하셨습니까? 또다시 삶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고양이, 가족이 내 뒤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낫는 방송 추석 특집 체육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가이 톱10. 오늘은요 가왕 조용필이 사랑하는 작사가 김순권 씨 편입니다.

0: 대한민국 레전드의 인생곡 10곡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허리케인 가요 톱10. 오늘은 2023년 10월 28일에 방송됐던 고니 김순곤 작사가의 가요 톱10을 만나봅니다. 자, 다시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코너죠. 자, 오늘은요, 가을 음악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허리케인 가요 톱10을 두 번째 찾아주신 분이죠.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조용필 씨 바람의 노래 작사가 김순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순곤입니다.
0: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노래 특집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가을이면 이제 뭐 그 흔히 아는 누구나 아는 늘 듣는 일부러 그런 노래들만 쭉 골라봤어요.
0: 아, 예.
1: 특별한 노래라기보다
0: 예.
1: 그 가을이 되면 그냥 제철 음식 먹고 가는 것처럼 꼭 한 번씩은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들, 네. 듣고 싶은 노래. 예, 그런 노래들 뭐 여러분 예, 청취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0: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첫 곡은 이건 좀 약간 이 낯간지러운데.
0: 왜요?
1: 이 고추잠자리라는
0: 고추잠자리
1: 제가
0: 쓴 김순곤 작사
1: 예. 가을이면 또 한번 듣고 가야죠.
0: 고추잠자리 들어야죠. 네. 가을에 예. 야, 가을하면 이 노래는 이제 빠질 수 없는데 김순곤 씨가 노랫말을 쓴 곡이고 이 곡에 이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입니까?
1: 아, 그 몇 번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제가 학창 시절에 어린 나이에 그 알았던 여자친구 그 친구의 그 굉장히 아픈 이야기가 늘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작사가로 데뷔하기 전이었고 이 글뿐이 아니라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 친구에 관한
0: 그러니까 네.
1: 어머니에 대한 뭐 그리움 같은 거죠. 그 친구가 일찍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그래서 곁에서 친구로서 보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 여러 작품을 썼던 것 중에 하나를 이게 어떤 방송사에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0: 옛날 TBC
1: 그렇죠. 거기서 제가 이제 이걸로 뭐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이 가사가 또 제 그 작사가 데뷔곡이기도 하죠.
0: 예, 그랬군요. 그래 고추잠자리에 이제 화자는 옛날에 그 어머님 일찍 여의었던 이 어린 소녀였겠군요. 그러니까
1: 네. 예.
0: 이 작사가로서 이 곡의 노랫말 중에 핵심 키워드는 그럼 엄마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인데
0: 예.
1: 이제 그 그리움을 저는 이제 그 하늘에 맴도는 고추잠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누가 보고 싶거나 그러면 하늘을 보고 특히 가을 하늘은 굉장히 공활해 보이고
0: 그렇죠.
1: 멍하게 사람이 이제 그 뭐 불멍 물멍하듯이 하늘멍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날아오르는 그 고추잠자리가 굉장히 그 이미지화 시켜서 글로 네. 한번 써보고 싶었죠. 네. 그래서.
0: 파란 하늘에 그 빨간 고추잠자리 보고 있으면 정말 아, 가을이구나.
1: 네, 그리고
0: 이런 느낌이 탁 오죠.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허리케인 가요 톱10 작사가 김순곤 씨가 꼽은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조용필 고추잠자리 듣겠습니다.

0: 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들었습니다. 엄마야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 아, 예, 그렇겠죠.
0: 자,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작사가 김승고 씨가 뽑아온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10곡 허리케인 가요 톱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고추 잠자리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제가 뽑은 두 번째 곡은 최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을비 우산 속이라는 노래입니다.
0: 명곡이죠. 예. 예. 가을에 이 노래 빠지면 섭섭하죠. 선곡 이유 궁금해요?
1: 저희가 이제 가을 하면은 뭐 외로움, 쓸쓸함 또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론가 또 여행 가고 싶고 네. 뭐 가출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0: 가출인데
1: 근데 더구나 이제 그 가을비가 내리고 네. 뭐 우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0: 그렇죠. 가을날 비 오면 무조건 네. 이 노래 떠올라요. 가을비 그 우산 속에
1: 최연 씨 목소리가 네. 정말로 가을 낙엽 같은 그런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파스텔 톤 그런 어떤 그 허스키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드물기도 하지만 언제 들어도 포근하고 제가 이제 뭐 그 밴드 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식사를 네. 한번 했었어요.
0: 아, 근데 최연 씨하고 생겨나요?
1: 네. 예. 근데 보통 가수들이 이제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하는 목소리가 좀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 참 뭐죠 다정다감한 느낌, 포근한 느낌 그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파스텔 톤. 최연 씨의 목소리가 파스텔 톤이다. 아, 진짜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 내리는 호숫가를 걷고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연, 가을비 우산 속.

0: 최은의 가을 비우산소. 노래 듣기 전에 제가 비 내리는 호숫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자고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승호 씨 대기 일산 쪽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면 예. 저 김승호 씨는 그 일산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예. 이 노래 감상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1: 아, 너무 자주.
0: 호수공원은 자주 가십니까?
1: 자주 가죠. 아주.
0: 아, 그래요?
1: 예, 운동하러 자주 가고.
0: 오.
1: 예, 그리고 가끔 이제 혼자 아니고 예. 또 같이 걷는 친구가 있어요.
0: 네.
1: 뭐 집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0: 집사람 물어보진 않았는데.
1: 아, 저희 집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0: 아, 네. 그랬구나.
1: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떠났어요, 세상을 얼마 전에.
0: 저런, 저런.
1: 그래서 요즘은.
0: 애 이름이 뭐였는데요?
1: 아, 코코라고.
0: 코코. 예, 그래서 보고 싶겠네요, 코코.
1: 예, 근데 그.
0: 견종이 뭐였어요?
1: 저희가 키우던 이제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0: 예.
1: 전부 그 약간 유기견들, 믹스견들 그래가지고.
0: 아.
1: 그 견종은 제가 그냥 로드라고 지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길에서 만나서 데려오내라. 그래서
0: 알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네요.
1: 아, 너무 예. 보고 싶습니다. 예.
0: 너무 보고 싶으시죠?
1: 예, 예.
0: 아,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게.
1: 예, 막 눈물 날라 그래요
0: 그러니까.
1: 지금.
0: 물어봐야 되는데 PD들은 또 못 물어보게 하고. 예. 자, 두 번째 노래 가을비 우산속 들었고 세 번째 궁금합니다.
1: 예, 오늘 그 선곡이 처음에 이제 뭐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야 될 가을 노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패티김 선생님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0: 그렇죠.
1: 이 노래야말로 뭐 꼭 무슨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는
0: 예, 예,
1: 그런
0: 맞습니다.
1: 노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꼭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예. 자, 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저희 김승훈 씨나 저나 이제 옛날 어렸을 때 보면 흑백 TV나 이런 데 보면은 패티김 선생님이 그 TV에 나와서 노래할 때 보면은 긴 롱드레스를 입고
1: 네,
0: 불렀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어렸을 때는 패티김 씨가 아,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못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야, 진짜 패티김 저분이 대단한 가창력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1: 가창력은 물론이고
0: 네.
1: 또 외모 또한 우리나라 가수들에게서 흔치 않은
0: 미국적이시죠.
1: 그 서구적인 약간 네. 그런 그 뭐 키도 크시고 굉장히 또 이렇게 머리를 싹 쓸어 넘겨가지고
0: 그렇죠.
1: 정말로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노래하실 때 보면
0: 네.
1: 아 정말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 부르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너무 그래요. 뭐 좋고 해서 근데 이제 그 남겨준 노래들이 남겨둔 노래들이
0: 네.
1: 야 정말 이건 명곡이다 하는 노래들이 뭐 한두 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0: 이 패티라는 예명은 어떻게 지금 아, 그, 혹시 알고 계세요?
1: 예, 그 패티. 어디서 잠깐 저도 들었는데
0: 예.
1: 뭐 패티 페이지처럼 노래를 잘하고 싶은
0: 아~
1: 그런 욕심에서 그 다, 그렇게 이제 저는 뭐 의외의 그 이름의 뜻이 의외로 너무 뭐랄까
0: 미국 여자 가수 패티 페이지처럼
1: 예, 예,
0: 노래를
1: 예.
0: 잘하고 싶다.
1: 예.
0: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기 있잖아요. SG 워너비.
1: 예.
0: SG 워너비가 왜 SG 워너비인지 아세요?
1: 아, 예.
0: 왜 SG 워너비예요?
1: 아, 저는 잘 몰라요. 예.
0: 그러니까 SG 워너비 사이먼 가펑클처럼 되고 싶다.
1: 아.
0: 그래서 SG 워너비가 된 거예요.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문자 써가지고.
1: 아니요, 제가 알던 건데 안다고 하면 또 하실 얘기가.
0: 여보세요. 몰랐죠 지금.
1: 굉장히 좀 참고 있어서.
0: 아 그래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게 이제 쉬운.

0: 일이 아니잖아요.
1: 네.
0: 패티김 선생님의 좀 이른 은퇴.
1: 근데 은퇴 소식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정말 그것마저도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가수들이 이제 뭐 연륜이 쌓일수록 노래도 더 잘하고 더 이제 연륜만큼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걸로 조금씩 이제 음정도 흔들리고 무대에 서기가 힘드시고 이 좋아하시던 팬들이 보기에 약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가수들도 또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으려고 딱 적절한 시기에 그 떠나겠다고 은퇴하시는 그게 야 정말 너무 그거마저도 너무 멋있었고
0: 네, 그랬고.
1: 뭐 우리 여러 부분에도 다 뭐 오래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0: 예. 이제
1: 떠날 때 좀 떠나면 멋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그래서
0: 패티김 선생님은 그랬지만 김승호 씨도 지금 뭐 박수 많이 받고 계신데
1: 아, 저 박수가 지금
0: 네?
1: 너무 지금 박수 지금까지 받은 박수는
0: 네.
1: 저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0: 더 받아야 됩니까
1: 작품자로서 뭐 큰 뭘 세우지 못한 것 같아서
0: 아, 뭘 세우질 못해요 지금 바람의 노래 고추잠자리 뭐
1: 지금 한 7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0: 아, 앞으로도 예. 예. 현재로서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
1: 박수 받을 만큼 되질 않아가지고
0: 아직 안 됐다
1: 예.
0: 아, 더 있어야
1: 박수
0: 된다
1: 박수 받고 떠나야겠다
0: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받았다고 보는데
1: 아, 예. 그래서 버티고
0: 아, 제가
1: 있습니다
0: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또 김 PD 저 또 그 물어보라고 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1: 지금 뭐 이렇게 공식적인 방송에서 저를 보내려고 하시면 안 되죠.
0: 자, 세 번째 추천곡 듣겠습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0: 남부차 남부차.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2: 허리케인 가요 톱10 작사가 김승곤 씨가 엄선한 가을 노래 명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10곡을 다 들어볼 시간이 안 돼서요. 10곡 중에 5곡은 저희가 메들리로 편집을 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김승곤 씨가 선곡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0: 역시 가을 노래죠. 왠지 좀 경건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양희은의 가을 아침입니다. 1991년 노래입니다. 자, 김승원 씨.
1: 네.
0: 이 곡 선곡하신 이유 좀 듣고 싶어요?
1: 아, 이 곡은 그 작곡가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 영화 음악이나 뭐 원래는 그러니까 기타 연주자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방금 들으신 곡에서도 그 어쿠스틱 기타의 그 핑거링이 잔잔하게 깔리고 있는데 멜로디가 굉장히 조금 형태가 조금 다른 상당히 클래시컬하면서도 또 이런 잔잔하고 예. 정서적인 곡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 곡 말고도 양희은 씨가 불렀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명곡이잖아요.
0: 예.
1: 근데 다작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영화에 영화 음악들을 OST 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이병우
1: 예예 예.
0: 이병우 씨가
1: 예. 그래서 많이 그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가지고 계시는
0: 예,
1: 그런 분이어서
0: 예. 예. 아이유가 또 이 노래 리메이크 했잖아요.
1: 예, 많이 그 젊은 친구들은 아이유 노래를 노래로 알고 있죠 이걸.
0: 그랬군요. 김준곤 씨 전에 뭐 DJ 같은 것도 했어요?
1: 아,
0: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1: 아, 어렸어요. 조금
0: 어려서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네.

0: 2004년에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 1994년 곡이고요. 김현성 작사 작곡이네요. 자, 네. 선곡 이유요?
1: 아, 저희 이제 가을과 또 함께 그 어떤 키워드라고 할까요? 또 우리가 편지, 우체국,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그냥 가을이면 뭐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고, 네. 에, 제가 이 곡 말고도 또 다음 곡에 이제 그 편지, 가을 편지라는 곡도 있는데, 그 가, 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곡을 딱 들으면 저는 그 어려서, 네. 제가 이제 잠시 그 섬에서 약간 뭐 글 쓰면서 뭐 20대 때 배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로 이 원고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뭐 출판사에 보내는 게 있었는데, 예. 우체국에 가면 거기에 굉장히 거기에 앉아있던 그 단장한 우체국 아가씨가, 예. 너무 기억이 나서 지금도 이 가을 우체국 이 앞에서 이 노래만 들으면, 예. 그분이 떠올라요. 어. 지금은 뭐 물론
0: 우체국 이제, 아가씨가,
1: 예, 지금은 오. 이제 그분도 온 뭐 좀 뭐 굉장히 나이가 되셨겠죠.
0: 20대 때, 그러니까 예. 40년 전 회고를 하는 건데, 예. 우체국 아가씨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떠십니까?
1: 아, 뭘 떨기까지는
0: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아, 그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0: 그 아, 그래서
1: 상구에 그 단정하게 앉아 있던, 그리고 알았어요. 우체국에 사람이 없어요. 거긴 섬이라.
0: 섬이니까.
1: 그래서 맨날 제가 그러니까 단골 손님 같은 예. 그런 거였죠. 그래서
0: 요즘 같이 인터넷이 있으면 그냥 메일로 착 보내면 되는 건데, 예. 출판사 친구한테 보내려고
1: 그때 이제
0: 우체국 아가씨 손을
1: 손으로 밀어서. 원고를 다 써서 아. 두툼한 봉투를 매일 보내러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예. 예.
0: 그러니까 선곡 이유가 예. 우체국이 아니고 우체국 아가씨가 중심인 거군요.
1: 그렇죠. 그렇다고.
0: 뭐 최근에 설마 40년 만에 그 우체국 아가씨를 다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1: 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계속 말을 더듬으시는 거 지금? 예.

0: 이 곡의 가사가 시잖아요. 그 고은 시인의
1: 네,
0: 시인데.
1: 맞습니다. 네.
0: 이동원의 이제 가을 편지입니다. 이 곡 선곡하신 이유는요?
1: 아, 이 곡도 뭐 그 이동원이라는 가수가 정말로 아까 저 최연 씨하고는 조금 다른 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동원이라는 가수의 노래들도 정말 가을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이별 노래나 이런 노래, 이동원 씨의 음색이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전에 오래전에 뭐 술자리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0: 네.
1: 이 이동훈이라는 가수 또한 이제 안타깝게 그 노래만 남기고 지금은 이제 먼 데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움과 그 가수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곡의 이제 작곡가인 김민기 씨가 직접 부른 버전도 있습니다.
0: 네. 네.
1: 그것 또한 나쁘지 않고 좋은데 예, 오늘은 이제 가을이 되면 왠지 이 이동훈 가수의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0: 그렇군요.
1: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예. 예. 가을에 이제 편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야 뭐 동네 우체국이 어디든지 잘 모르잖아요.
1: 예.
0: 소포 같은 거 붙이지 않으면은 우체국 찾을 일이 없으니까.
1: 우체국 업무가 이제 택배로 바뀌었습니다.
0: 그래 맞습니다. 예.

0: 박정원 씨가 추천한 일곱 번째 노래입니다. 잔잔한 노래죠. 윤상의 이별의 그늘입니다.
1: 네, 정말 이 노래도 가을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윤상이라는 가수가 그 얘기 이제 곡도 좋은 곡이 많지만 예, 가사가 또 이건 너무 좋아요. 이 가사는 어떤 분이 썼는지는 제가 잘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0: 이별의 그늘.
1: 네, 이 노래 가사 중에 아, 난 끝내 익숙해지겠지.
0: 예.
1: 그저 잊고 사는 뭐 잊고 사는 걸 이런 뭐 이런 거 들을 때만 아 박주현 씨가 썼네요 이 가사는.
0: 네.
1: 예전에 그 박주현 씨라고 굉장히 윤상 씨와도 작업을 많이 했고. 김민우라는 가수의
0: 예 김민우
1: 예 그 가수의 곡들도 대다수 박준 씨가 쓴 가사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0: 예.
1: 이 곡은 특별히 가사를 좀 귀담아 들으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가을 감성과 잘 어울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0: 박주현 작사가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같은 작사가로서 이별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별에는 그렇게 그늘이 져 있을까요?
1: 이별이 양지 쪽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0: 아, 그래서. 그늘이... 알았습니다. 아.

0: 변하겠지.
1: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88년 작품이고요. 김종진 작사 작곡으로 돼 있네요.
2: 네.
1: 선곡 이유.
2: 아, 이건 또 가수 이름에 뭐 계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을이 들어가 있는 가수들이 가수 팀 이름에는 별로 없어요. 가을 방학인가 뭐 또 그 약간 인디 그룹에 있긴 한데, 근데 이 노래 또한 그 계절처럼 변해가는 우리 뭐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이 참 좋아요.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조동진 씨의 나뭇잎 사이로라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작사가다 보니까 가사를 많이 신경 써서.

0: 받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이런 조동진 씨 노래에도 이런 그러니까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네. 계속 사람들이 뭐 변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이별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변해서 그 계절은 또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헤어졌던 사람들도 또 다시 만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을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런 노래도 또 한번 들어보면
1: 알겠습니다.
0: 네.
1: 근데 말이죠, 김성곤 씨. 네. 사람들은 왜 변할까요? 그냥 헤어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쭉 만나다 가면 안 될까요? 왜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0: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 물론 이제 뭐 여러 의미의 변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씩 변화되면서 예, 이렇게 사는 게 재밌을 알겠어요. 것 같아요.
1: 예. 개그한 거예요. 다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예. 김승건 씨 추천곡 4, 5, 6, 7, 8번 다섯 곡을 메들리로 저희가 편집해서 잠깐 설명도 들었는데 자, 이 다섯 곡 메들리에 나간 것 중에 김승건 씨가 하나 좀 정해주세요. 끝까지 한 곡 들어볼 만한 어떤 네, 곡을 선곡을 하실래요?
0: 아무래도 우체국 아가씨가 계속 기억이 나서
1: 40년 전에 우체국 아가씨 저 혹시 40년 전에 섬에서 우체국에 근무하셨던 섬에서 근무하셨던 아가씨 분 계시면 김승훈 씨한테 카톡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데 김승훈 씨 네. 그 우체국 아가씨한테 한마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0: 분위기를 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지금
1: 알았어요.
0: 할게요.
1: 할래요? 네, 빨리 하세요.
0: 잘 지내시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 예, 노래 듣겠습니다.

0: 자,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끝까지 듣고 왔습니다. 허리케인 가요 톱10 작사가 김순권 씨가 꼽은 가을 명곡 추천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곡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두 곡이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네. 열 번째. 자, 아홉 번째 곡은 어떤 곡 추천해 주실래요?
1: 신계행 씨의 가을사랑이라는 노래.
0: 그렇죠. 신계행 가을사랑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선곡 이후 들어봐야죠, 그래도.
1: 아, 신계행 씨는 네. 굉장히 이제 통기타 가수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서. 음색도 밝고.
1: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인데 굉장히 이 노래가 알려진 뒤로 어떤 연작으로 히트작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저희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연중 이제 뭐 그 가수들은 이렇게 행사 같은 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일이 많지 않다가 가을만 되면 굉장히 바빠져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커피집을 하고 계시는데 카페를 예. 그 거기에 이제 가면 맨날 계시다가 가을이 되면 뵙기가 힘듭니다, 이분이.
0: 공연하러 다니시구나. 네,
1: 그래서 팬들이 이제 자기 그 가수를 보러 왔다가 안 계시면 실망한다고 아예 가을이면 문을 닫아요.
0: 아, 어. 아예?
1: 예, 행사가 있는 날은, 없는 날은 물론 열죠. 근데 보통 이제 어디 가거나 그러면 다른 이제 이렇게 뭐 알바생이 있거나 이러면 왔다가 실망한다고 아예 문을 닫고 가시더라고요.
0: 그러시는구나. 예. 자, 그러면 신계행의 가을 사랑 듣겠습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이제 김승원 씨 마지막 네. 열 번째 한 곡만 남았어요. 어떤 곡을 골랐을지 궁금합니다.
2: 아,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1: 아, 네. 그렇죠. 예, 이걸 끝곡으로 선곡을 해오셨구나. 예, 요 선곡 이유 들어볼게요.
2: 예, 오늘 지금 쭉 들었던 노래들이 벌써 편지, 뭐 우체국,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정말로 이제 뭐 누군 하늘을 보면서 누구인가 정말 우리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전부 다 하늘 보고 편지 한 번씩 써왔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에서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허리케인 라디오 가요톱10 오늘은 김승곤 작사가와 함께 가을 음악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1: TBS 교통정보
7: 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군데군데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 지금 신정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방면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속도가 줄어 있는데 그 사이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사고 있고요. 또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도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 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통행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총 60km 정도,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총 68km 구간이 정체입니다.

0: 피카를 씹어먹는 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번째 노래는요, 산들 따라 청취자께서 이 노래 신청했어요. 최혜영의 그것은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0: 가을 하늘하고 딱 맞는 노래 같아요. 그것은 인생. 네, 잘 듣고 왔고요. 아까 제가 코스모스 많이 핀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8094님께서 최일구 씨 시간 날 때 건너편 하늘공원이나 그 주변 좀 걸어보세요. 하얀 코스모스, 분홍 코스모스가 널렸고 보라색 맹문동 핑크꽃도 활짝 웃고 있답니다. 여기 상암동 난지공원 하늘공원 얘기하시나 봐. 아, 상암동 여기 왔다 갔다 한 지가 제가 거의 9년 다 돼가는데 하늘공원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네. 자, 지금 아주 기사까지 났네, 하늘공원에. 예. 보라색 맹문동 핑크꽃 피어있는 그런 사진도 보이고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허리케인 라디오의 전속 미녀 가수 두 분 나옵니다. 대결 서강대교 서지호 강민주, 강민주 서지호. 오늘은요, 추석 연휴 맞이해서 특별 이벤트로 고향과 또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로 두 분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냥 들을 순 없고요. 허리케인 라디오가 준비한 야심찬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서강대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최신영 씨의 노래입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있어야 드리지.

0: 전성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서강
1: 대결!
0: 아니, 저, 혜은이 제사만 강조, 강물은 흘러갑니다. 안 틀려?
2: 강물은 흘러갑니다.
0: 그러니까. 아, 풀어봐, 한 번.
2: 제삼한강경외치.
0: 아, 좋습니다. 자, 제삼한강경 아니죠. 아니, 이걸 틀어야지 대본을 읽잖아.
2: 그러니까.
0: 제삼한강경 안 찍고 뭐 하냐고.
2: 네.
0: 자, 제삼한강경 아니고 대결 서강대교입니다. 자, 서강대교 어딨어요?
1: 서강!
0: 네.
1: 강서 왜 강서대교로 안 했어요? 옆에.
2: 강서대교는
0: 자,
2: 자연스럽지 않죠.
0: 성인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1위는 옷가락지 강민주 씨.
2: 아니라니까요.
0: 아니, 대본에 이렇게 써놨어.
2: 어디요? 진짜.
0: 일본에 썼잖아. 옷가락지 강민주가 1등이라고.
2: 아,
0: 2등은 정말. 신곡 딜빵딜빵 서지우 씨.
2: 1-1.
0: 아이고. 그리고 제 오른쪽 옆에는 뉴페이스입니다. 고대석 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아저씨,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여기다 대고 있어요. 네,
2: 방송인이 아니라.
3: 진급했습니다.
0: 아,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매번 아, 우리 메인에 딱 그 앉았습니다.
2: 근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0: 그렇죠.
2: 해주고 계셔가지고
0: 이분이 없으면은 노래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2: 네.
0: 예, 엘프 노래방 기계를 아주 능숙하게 대한민국에서 엘프 기계를 가장 잘 다루는 분이라면
2: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부실장님은 저 군대생활 어디서 했어요?
3: 아,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0: 어, 강원도 양구 어디 비무장지대 같은 데서 했어요.
3: 네 맞습니다. GP 안에 있었습니다.
0: GOP도 아니고 GP.
3: 네네.
0: 그랜드 포스트.
3: 네.
0: 오. 살벌한 데 있었네.
3: 네네.
2: 근데 얼굴은 동네에서 본 얼굴 같은데.
0: 거기서 뭐 보직은 뭐였어요? 취사병이었어요?
3: 아니죠. 수색병이요.
0: 아 수색.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얼굴이 둥글렁쩍.
2: 아니 근데 원래 유도 선수였어요?
3: 네 유도했습니다.
2: 어 진짜요?
0: 아 유도했어요?
1: 아 예 맞아요. 체육고등학교 나왔어요.
2: 아~
0: 네. 몇 단이에요?
3: 4단입니다.
0: 아 4단이면 나는 안 되겠네.
2: 4단이면.
1: 오빠는 몇 단이세요?
2: 몇 단이요?
0: 나는 안 돼.
1: 무단?
0: 자, 한 달 만에 또 서강대교 멤버들 다들 지내셨어요?
2: 네.
0: 뭐하고 지냈어요? 강민주 씨는?
1: 어 이제 행사철이고 예 시원할 철이니까 운동도 하면서 예 일도 하면서
0: 야, 행사철이라 이것도 많이 좀 들어오시겠네?
1: 네 조금
0: 짭짤하게?
1: 네. 우리 뭐 저는 뭐 우리 지호에 비해서는 아주 뭐 조족지역이겠지만
0: 딜빵딜빵 부릅니까? 무대 가서 요새?
2: 네 딜빵딜빵
0: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2: 이제 어쨌든 신곡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니까
0: 그렇지.
2: 네. 네. 또 노래가 또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니까
0: 그래도 서지호 씨 무대 가면 돌려도 이거 하야 돌리도
2: 그럼요. 그 곡은 절대 네. 뺄 수가 없죠. 나미가 돌리도.
0: 나미가.
2: 네. 뺄 네. 수가 없죠.
0: 아, 저도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구로구청 G 페스티벌이라고
2: 네.
0: 23년 역사 아래
1: 엄청 굉장히 예, 많이
0: 저희는 이제 일부 사회 봤었어요.
2: 와.
0: 아, 아유, 나 중간에
2: 좀 짭짤하셨겠네.
0: 아 조금 받았지. 아 출연료도 못 버는데.
1: 네.
0: 어디
2: 간식사. 간식사.
0: 근데 이틀 동안 하는데
1: 네.
0: 저는 그저께 했었고 어제 보니까 그 진성 씨가 피날레 무대 하는 거 출연 예정이 돼 있더라고.
1: 아.
0: 자,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두 분
1: 네,
0: 그렇죠. 추석 계획들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서지호 씨부터.
2: 저는 이제 고향이 광양이에요. 전남 광양.
0: 광양.
2: 네. 네.

0: 우리나라에서 위해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까워 제일 가까운 데
1: 맞아요.
2: 예. 나 안 가봐가지고 위화도 해근할 때 위해?
0: 위해.
2: 아니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다고 그러잖아.
0: 거기는 아닐걸요. 모르겠어.
2: 아 동네가 달라요?
0: 네, 다를 거예요. 네. 중국이 뭐 워낙 커서
1: 그건 아니고요.
2: 알았어. 자 시작합니다. 대결 서강대교 노래 잘하는 가수 강민주 씨하고
0: 오늘은 뭐
2: 씨.
0: 맛보기 대결 없네. 없어요?
1: 연기 없네요.
2: 아 오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향 그다음에 어머니 이런 특집이라
0: 네. 아, 노래 위주로
2: 맛보기로 뭐 그거 해보려고 또 대사 한번 해보려고
0: 아니요 네? 아, 안 할게요.
1: 아 근데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예 네, 노래하는 것보다
2: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런 거 해보려고.
3: 아이 왜 이러세요 오빠.
2: 자 대결 서강대교 자 강민주 서지호 노래 라이브 듣고 싶다 하는 노래들. 문자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다들 아시죠? 신청곡 지금부터 팍팍 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분한테 고향 노래 한 곡씩 준비해 달라고 먼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부터 PD가 이제 부탁한 이 노래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네. 어떤 곡들 준비하셨어요? 강민주 씨는?
0: 저는 머나먼 고향.
2: 아우나 씨. 머나먼 고향. 어, 고향 거 가깝잖아, 근데.
0: 아, 저 연천.
2: 아, 연천은 뭐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 뭘
0: 엊그저께
2: 멀어요?
0: 갔다 왔는데. 아, 갔다 오셨어요? 사실 이제 거기에는 저희 언니가 살고 계시는데 항상 이제 명절 때는 언니한테 가거든요. 가는데 이번에 이제 못 가는데.
2: 중국을 위해를 가신다고?
0: 네, 그래서. 다행히 또 엊그저께 네. 네. 토요일 날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연천군민체육대회에 행사가 있어서
2: 연천군민체육대회에 강민주를 안 부를 수가 없지.
0: 그렇죠.
2: 연천이 나은 스타인데.
0: 네네네.
2: 아, 맞아요. 좋습니다.
0: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때 저희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일부러 인천에서 오셨어요.
2: 야, 강민주 보려고?
0: 네, 보시려고. 지금 80이 되셨는데.
2: 은사와의 눈물의 상봉이었네.
0: 네네네. 제 그 선생님이 제 웅변을 또 시작하게 해주신 원곡까지 직접 쓰셔가지고.
2: 아, 초등학교 때 웅변도 했었구나.
0: 네, 선생님 때문에.
2: 한번 해봐요, 웅변.
0: 아, 싫어요. 근데.
2: 공산당의 무리를 뭐 쳐보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0: 네. 아, 그쵸. 뭐. 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네. 네. 네.
1: 그래요. 오늘도 지금 뭐 문자가 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287님입니다. 네. 일구 형님, 위화도 해고대 위화도는 강화도래요.
2: 위화도가 강화도입니다요.
1: 네.
2: 위엔데 제가 재미삼아 위화도.
0: 그럼요.
2: 자 그러면 강민주 씨는 지정곡으로 이제 머나먼 고향을 할 거고 서지호 씨는 뭐 할 거예요?
1: 저도 고향 노래로 고향으로 가는 배.
2: 광양으로 가는 배.
0: 아, 둘 다
1: 나훈아 선생님.
0: 나훈아 선생님.
2: 고향으로 가는 배도 나훈아 씨 노래입니까?
1: 네.
2: 자 그러면 연천이 고향인 강민주 씨가 그러면 머나먼 고향 네. 네. 먼저 하고.
1: 네.
2: 그죠 순서상?
1: 그럼요.
2: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1: 미모 이순이가 먼저 해야죠. 이순이가
2: 아 여보세요. 예. 네. 네. 자 서지호 씨는 고향 광양으로 가는데.
1: 아 좋네요.
2: 고향으로 맞습니다. 가는데 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음악 주세요.
2: 여러분 아주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먼 남은 고향.
1: 어, 고향으로 달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신다. 가사가 진짜 예술이네요.
0: 요즘엔 노랫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잔 소맥에 서름을 타서 마신다. 벌써 마셨어요?
1: 마셨어.
0: 술도 안 마시고 취해버렸어, 강민주 씨가.

0: 잘 부르시니까 벌써 노래가 끝나버렸네. 야.
1: 아, 소맥 소리만 하면 저렇게 좋아가지고 흥분을 해요.
2: 고대석 실장이 네? 집에 뭐 우환 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1: 오셔.
3: 유도 사다녀. 이야.
1: 저기 뭐야.
2: 이분이 어느 분 매니저예요? 두 분의 매니저는 아닐 거고.
1: 저희 매니저. 저희 매니저님은. 매니저.
2: 허지호 씨 매니저.
1: 웃어요. 아니에요.
2: 아니, 강민지 씨 매니저.
4: 네, 제 매니저입니다.
1: 아, 네.
4: 뭐, 제가 집안에 우한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3: 아까 저 고대석 실장 소개하면서 군대생 어땠냐, 이렇게 그, 양구의 GP라고 그랬더니, 유튜브로, 야, GP 그랜드 포스트 고대석 화이팅. 대단하십니다. 예.
1: 대단하신
3: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가수 강민지 씨 매니저 하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있어요?
5: 아니, 저는 다른 가수분들 할 때 예전에. 10년 전에 해봤죠.
1: 잠깐만, 우리 매니저 들어오면 안 돼요?
3: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와?
1: 우리 매니저 들어오래.
3: 누가 뭐라고 그러나?
1: 추석 특집이니까.
3: 고대석 실장님. 네.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마이크 앞, 저처럼.
1: 아니, 가깝게. 우리 매니저님은 네. 방송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3: 쑥스러워 하나 봐, 안 들어와. 네. 자, 그러면 강민주 씨의 머나먼 고향 아주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서지호 씨. 서지호 네. 씨의 고향. 광양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고향으로 가는 배. 듣겠습니다. 박수.

0: 서재 씨가 고향으로 가는데 나훈아 원곡노래 잘 불러주고 계십니다.
1: 고향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 노래 들으면은 참 마음이 아프겠다.
0: 못 가시는 분들.
1: 그렇죠. 네.
0: 꼭 DJ 같아 지금 멘트하는 분들. 이 노래가 82년.

0: 선재 씨가 고향으로 가는데. 아유, 잘 들었어요. 자리 만들어주시고. 보니까 이 노래가 82년에 나오나 싶었는데, 네. 작사는 김진경, 작곡 정민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도시에서 꿈과 정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 네. 노랫말 보면 산과 들, 또 그쵸. 아침 햇살, 목동 피리소리. 예? 목동의 피리소리 들어봤어요?
1: 직접적으로는 들어보지는 못했죠. 네.
0: 연천에 목동들 많이 살았습니까?
1: 없었던 것 같아요.
0: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광양에는?
1: 광양도
0: 목동 없었어요?
1: 네. 없었죠.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잡아먹기 바빴지.
0: 뭘 잡아먹어?
1: 아이, 진짜 게 너무 없으니까.
0: 소는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 소도 그렇고.
0: 도축하가
1: 예, 여러 가지가. 네.
0: 여보세요. 지금 고향 얘기하는데 잡아먹는 게 뭐예요? 잡아먹는 게. 네?
1: 아,
0: 강민재 씨는
1: 지금
0: 네. 문자 안 오는데. 네. 소지호 씨가 노래하니까 문자가 많이.
1: 아유, 감사합니다.
2: 아니, 네. 김 PD님, 김경래 PD님. 꼭 이거를 꼭 이렇게 꼭 집어서
0: 여보세요.
2: 얘기를 해야 되는
0: 여보세요.
2: 건가?
0: 아니면. 김경래 PD랑 네, 못 알아듣고 빠블로 그러세요.
1: 빠블로! 빠블로! 빠블로! 구구이하나님. 서지호님, 오늘따라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정말 굿.
0: 자기 칭찬하는 걸 자기가 읽어?
1: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고향 가시는, 또 고향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명절 전이라 또.
0: 또?
1: 네. 0742님, 고향으로 가는 배, 서지호 가수님, 노래 너무 잘해요. 고향 가고 싶어요. 한 표 드립니다.
2: 드린 노래 할걸 그랬다.
1: 감사합니다. 언니 맨날 하잖아, 드린 노래.
0: 이게 또 뭐 보면 노랫말에 이런 게 있잖아. 산비둘기 쌍쌍이 짝을 찾는 남촌에 피리 부는 목동의 옛 노래가 그립다.
1: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강민주 씨. 네. 연천 사니까 비둘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 비둘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것도 쌍쌍으로?
1: 아, 그때는 우리 저기 비둘기 없었고요. 네. 까치.
0: 네,
1: 까치가 네. 많았고 까마귀도 많았고.
0: 아, 그래서 까치를 많이 봐가지고 강민주 씨가 이렇게 까칠하구나.
1: 안 까칠해요.
0: 안 까칠?
1: 네.
2: 깐깐해요.
1: 그때 저기 까치가 자. 울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자, 올 거라고 얘기했고
0: 씨,
1: 얘기 드세요. 예.
0: 진행하겠습니다.
1: 네, 까마귀가 울면
2: 자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대결 서강 대결입니다.
1: 아,
0: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이 아, 이 노래 좀 저 가수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네. 신청곡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0: 또 추석하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는 때인데.
1: 많이 나죠. 네.
0: 강민주 씨는 옛날에 KBS 아침마당에 제가 봤더니 네. 막 울면서 어머니가 강민주 씨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든가 뭐
1: 중학교 1학년 때.
0: 중학교 1학년 때. 네. 어머니 생각 명절 되면 많이 나겠습니다.
1: 많이 나죠. 네. 저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그 구정 다음 날 돌아가셨어. 다음 날 돌아가셔서 네. 제사 날이 이제 구정 다음 날.
0: 다음 날. 네. 구정 민속의 날 명절 다음 날.
1: 네.
0: 와 그렇구나. 서지호 씨는
2: 저는 아직 부모님이 두 분 다 네. 살아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0: 건강하시고요.
2: 네, 얼마 전에 엄마가 잠깐 올라오셔서 같이 또 방송 녹화하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0: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방송도
2: 네,
0: 하시고
2: 네, 엄마랑 야. 그랬는데 예전에도 엄마랑 몇 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닐 때하고 이번에 엄마 오셔서 방송 이렇게 같이 찍는데 촬영을 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짜증냈어요. 아, 엄마 그것도 못하고 막 막 그랬었는데 이제 마음이 엄마한테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0: 얼마 안 남았다?
2: 많지 않을 수도 같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1: 잘해드려야 돼.
2: 그냥 그치. 더 손도 많이 잡고 다니고
1: 그럼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0: 저 어르신들한테는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 말 한마디 따뜻한 그게 바로 저 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명랑하기 그지없는 서지호 씨가 엄마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는 것 같네. 네.
2: 참 엄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래요.
2: 뭔가 네. 자식으로서 잘 늘 못해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0: 네. 네. 자 추석 특집으로 서강대교 하고 있는데 저 고대석 실장님은 뭐 어머니 생각 안 납니까?
3: 네 자주 납니다.
0: 네. 건강 하시고 네,
3: 굉장히 진짜. 건강하십니다.
0: 네?
3: 건강하세요.
0: 건강하시고. 네.
1: 진제가 많아서.
0: 진제가 많다고?
1: 쟤는.
0: 뭔 죄를 졌는데?
3: 뭐 돈이죠.
0: 뭐 연대보증 섰다 뭐 어떻게 되고 그랬어요?
3: 아, 빌려가서 안 갚습니다.
1: 아 솔직해.
0: 자 됐습니다. 들었고.
1: 빚쟁이 쫓아온다고.
0: 네?
1: 사실은 저 자리에 앉혀서 화면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빚쟁이 쫓아온다고.
0: 나오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TV에도 나오는데. 야 고대석 시장이 나온 거 알면 지금 빚쟁이를 쫓아오는 거야 지금?
3: 응? 괜찮습니다.
0: 나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2: 어쨌든 여기 방송국은 네. 그래도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출입이
1: 네.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
0: 아 이게 저 1층 현관 게이트 넘어가면 또 바뀌거든. 바로 나갈 때 조심들 하시고.
1: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0: 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1: 네. 네.
0: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특집으로 좀 고향 어머니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네. 얼마 전에 허리케인 라디오에 전국 노래자랑 네. 신재동 악당장
1: 네, 알죠. 네.
2: 잘 알죠.
0: 그분이 여기 출연해가지고 그 모란 있죠 모란
1: 네.
0: 유진아 씨 노래
1: 아, 네. 네.
0: 모란 엄마가 나를 왜 작아지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1: 네.
0: 그 신재동 씨가 보니까 이 모란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파블로 PD가 그 신재동 악단장 이 가수도 겸업을 시작했대네.
1: 노래도 하시더라고.
0: 노래를 해라 그랬더니 노래를 했어.
1: 아,
0: 정말로 모란을.
1: 네.
0: 그래서 출연 당시에 라이브 음원을 자 녹음돼 있던 거 그때 생방송을 했는데 그걸 컷을 좀 따가지고
2: 들려주시나요?
0: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모란이라는 노래가 예, 엄마 모자에다 밥 지을 난자죠.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지어주신 따뜻한 밥 뭐 이런 뜻인데 어려운 한자를 제목을 했는데 신재동 씨 목소리로 일단 들어보세요 두 분도
1: 네.
0: 자. 이 노래가 이제 모란이라는 게 어미 모자에다가 밥 지을 난자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네네. 한자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엄마가 어렸을 때 밥 한 공기 따뜻하게 지어줬던 엄마 그 엄마를 떠올리는 그 노래
4: 그렇죠
0: 그래요 그 노랫말 중에 보면 가장 애틋한 부분이 엄마가 자꾸 줄어든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4: 아기처럼 점점
0: 그러니까
2: 작아진다. 네.
4: 다음 생에는
0: 내가 엄마로 태어나겠다.
4: 저는 이거 가사 딱 보고 거의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0: 바로 악상이 딱
4: 왜냐하면 그 좋은 글은 그냥 바로 나와요.
0: 아,
4: 좋은 글.
0: 그렇구나. 모란을 한번 저 직접 불러보실 거라며.
4: 지금 너무 문제.
0: 빠블로 그러던데.
5: 자, 반주 나갑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모란 가사하고 음악이 뜹니다. 자, 듣겠습니다.

0: 성경 다같이 무정한 세상 그때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1: 감정 대박입니다. 너 두 여자세요? 왜 이렇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
2: 엄마 생각나.
1: 진짜 말 멋지다.
0: 엄마가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안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철들면 그게 이라고.

分的擦干净不装满세상그땐엄마가

0: 들었습니다. 유진아 씨 오늘. 네. 아,
1: 신재정 악단장의 모란.
2: 네.
1: 다음 좋은 노래입니다.
2: 예. 이
1: 근데 이 노래를 막 이제 녹음했던 건데 한 우리 이거 2-3주 전쯤에 예, 이미 나와가지고 했던 건지 다시 들려드리는 건데 그때는 생방송을 했던 거예요.
2: 네.
1: 그랬더니 지금 청취자들께서 엄마 관련된 노래 신청을 많이들 해주시네. 자 오늘 두 분이 서강대교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6480님께서 아 가을만 되면 유독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의 홍시 좀 안 될까요? 이거 어느 분이 할까 그러면? 예? 그럼 홍시.
2: 제가 할까요?
1: 서지호 씨가 네. 해볼래요? 그리고 그러면 좋아. 서지호. 그래야 하면 그러면 1244님은 아예 강민준 씨한테.

0: 이게 부탁했네. 강민주 씨, 우리 어머니 노래 신청합니다.
1: 아, 이효정 씨.
0: 예, 네. 그렇구나.
1: 그래요.
0: 제 어머니 보러 갈 때 듣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자, 그럼 서주 씨는 벌써 이제 마이크 앞에,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섰는데.
2: 네.
0: 자, 그러면 가을 되면 이 노래 들어야 되겠죠. 홍시, 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자, 박수! 고 실장님, 엘프 다 준비됐습니까?
1: 이게 우리 청양, 청양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고추라는 뒤에 보이는.
0: 충청도 청양?
1: 네네. 저 고추 뭐야?
0: 고추 얘기 좀 그만하시고. 엘프 화면을 지금 설명을 해줘. 우리 강민이.

0: 잘한다.
1: 홍지. 자, 서강대교. 9월달 서강대교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가위 특집으로 고향 엄마를 소재로 여러분들과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아, 갑자기 또. 네.
1: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0: 네, 네, 그러네요.
1: 아까 엄마 그러던데. 저 돈 벌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돈 좀 주고 하라고 막 그러던데. 엄마 돈 좀 드리고 와야지.

0: 아니 이번에도 네. 촬영하면서 네. 원래 이제 저한테 이제 출연료가 오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1: 아, 그건 나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누구한테
0: 그 출연료가 저 앞으로 오는데 네.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출연료 많이 나와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거 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또 내가 잘 할지 모르겠다 막 이러시다가 엄마 출연료 많이 나와 이랬더니 네. 대본을 막
1: 아 어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어디 어느 채널인데?
0: TV 조선인가?
1: TV 네, 조선에? 네, 네, 네. 아, 어머니가 같이 MD인가? 출연하십니까?
0: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2: 꽤 많이 나올 거예요.
0: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예 그냥 엄마한테 정말 딱 일부를. 아,
1: 그러면은, 네. 제가 서지호 씨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고, 네. 내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고 있잖아.
0: 그쪼금만 어제 행사하셨잖아.
2: 어저께 돈 벌어 오셨다고.
1: 그저께. 그쪼금만 나한테 이체 좀 해주면 안 될까?
0: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1: 자, 고향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홍시 그러면은 그 강진 씨 노래 중에 저거 있잖아. 에? 땡감이라. 땡감.
0: 땡벌.
1: 아니야, 땡감이야.
0: 땡감
1: 따지 마세요. 홍시 될 때까지 이런 노래 있어.
0: 아, 그래요?
1: 홍시가 들어가는. 강민주 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홍시 노래 들으면 눈물 좀 나겠어요. 어디 아플세라 안 먹을세라
0: 짠해요.
1: 엄마가 그렇게 보듬어줬다는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정을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2: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 지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부모님을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랑 헤어진다는 생각조차를 못했었을 때예요.
1: 중학교 근데, 1학년 때문에.
2: 예, 근데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셨었는데 예. 그냥 아프셨었어도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못 해봤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참
1: 이게 현실일까?
2: 이게 현실인가?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0: 어렸으니까 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1: 어렵게 살아오셨던
2: 그러니까
1: 것
2: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했었을 때.
1: 근데 때니까. 그 KBS 아침마당 나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울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2: 잠깐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1: 아,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두 분이 서강대교 하면 항상 자기 잘났다고 막 서로 우기고 그러더니 오늘은 분위기가 아주 침착해졌어요.
0: 아니, 오늘은 어쨌든 네. 이제 또 부모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요. 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제가 더 잘나지 않았어요.
1: 아니 그만하시고 잠깐. 아무튼 노래 이 홍시 참 유명한 노랫말 아니에요?
0: 네.
1: 자장가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네.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2: 아, 지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
0: 맞아요.
2: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말 해줬어요. 나는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
0: 아 진짜요? 엄마는 그렇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1: 네, 자장가?
0: 이렇게, 네. 그러니까
1: 자장가?
0: 제가 자장가로 이렇게 들을 때는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엄마가 이제 가끔 제가 학교 갔다 오고.
1: 시간이 없대 빨리 하네.
2: 저 같은 경우 나도 물어봐줘. 내가 얘기했으니까.
1: 아 시간 없대.
2: 우리 엄마는 네. 붕댕이를 이렇게
0: 자 우리 강민주 씨 이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붕댕이라는 얘기를.
0: 강민주 씨 신청곡은 뭐죠?
1: 저 청취자 문자.
0: 네.
1: 빨리빨리 읽어줘.
0: 후보 이하나님. 아 역시 믿고 듣는 서지호야. 짝짝짝. 감사합니다.
1: 칭찬하는 거 자기가 읽어.
0: 3449님 좋은 세상 겪어보질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죠? 6480님 서지호 씨 예쁘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에게 전화드려야겠어요. 잘하셨어요. 꼭 가세요.
1: 강민주 씨한테 문자가 안 와. 잘. 네. 그러면 강민주 씨 이제
0: 신청곡.
1: 오늘 거의 끝곡 이제 라이브로 해야 될 거. 아까 저 청취자 신청곡 우리 어머니
0: 네.
1: 준비돼 고 실장님 엘프 준비됐습니까? 엔터 눌러요. 엔터 눌러. 자 왜 뭐가 아직 안 돼?
0: 아 노래 우리 민준이 노래 듣기 전에
1: 아
0: 네, 일단, 네.
1: 이거 해봐
0: 들으실 말이 있네요. 네. 예 노래 듣기 전에 광고 드려야 됩니다. 네.
1: 잠깐 앉아계세요.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박민규 씨 이제 일어나세요. 박민규 씨 라이브입니다. 우리 네. 어머니 거의 끝곡이 될 것 같은데요.
2: 이효정 씨의 우리 어머니를 오늘 강민주 씨의 목소리로 청해주세요.

0: 김민지 씨, 우리 어머니, 엄마. 우리 옛날에 엄마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젊은 날의 엄마. 은비녀 꽂고 옥색 치마 입고.
1: 예전에는 또 자식들을 또 많이 주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섯 남매라고 그러잖아요. 여섯 남매 대고를까? 치마끈 졸라매고.

0: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네요, 그죠?
1: 네.
0: 24일 목금 토일 추석 연휴 그 앞두고 오늘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서강대교 하는데 어머니 고향 얘기하는데 아주 마지막 노래로 아주 울림이 있는 노래를 잘 불러주신 것 같아서 청취자 신청곡도 즉석에서 해주셨는데
1: 네.
0: 또 고대석 실장이 아주 잽싸게 엘프를 쫙 작동을 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엘프를 제일 잘 다루는 분이랬네. 네?
2: 아닙니다.
0: 유도 사단이나 뭐 엘프 사단 아니야 또 저분이. 네, 여기 저 노랫말 보면
1: 네.
0: 강민진 씨 아까 중학교라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셨다고.
1: 아예 그런 거.
0: 노랫말도 그거야. 요거 네. 읽어봐요. 저
1: 선지호 씨가. 천만 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딸은 울었답니다.
0: 그러니까. 네.
3: 제가 엄마. 막내딸이거든요.
0: 아, 또 마침.
3: 네, 네. 막내딸인데 네. 저희 엄마 아, 끝날 때 됐죠.
0: 아니요. 아니요. 예, 더 해도 돼요.
3: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날 집에 이제 학교 갔다가 그때 이제 비상 소집이어서 갔다가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화연아 너 빨리 집에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0: 뭐요? 화연이?
3: 제 본명이 이제 화연이니까.
0: 아 그러세요?
3: 빨리 가봐라.
0: 가봐라 그 앞으로 그냥 강화연, 김화연?
3: 네네.
0: 그 앞으로 본명 씁시다.
3: 그래서
0: 본명이 안 것 같은데.
3: 그래서 이제 엄마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0: 네.
3: 그래서 집에 딱 와봤더니 흰천을 씌워놨더라고요.
0: 아이고.
3: 저는 그게
0: 장막을 벌써 쳐놨구나.
3: 그게 저는 돌아가신 것. 지도 몰랐어요. 교복을 갈아입고.
0: 중...

0: 일이 뭐 알겠어요.
1: 네, 교복을 갈아입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있는데 그 오셨던 분들이 아이고 아직 어리긴 어리네. 네. 아, 지 엄마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뭐 울지도 않고 그런다고.
0: 박민지 씨 보고서.
1: 네. 그런 상황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네.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울었어요.
0: 거기서
1: 근데 방에 거구나. 들어가기가 무섭고.
0: 그때는 현타가 온 거네.
1: 예, 예, 예, 예. 맞아요. 어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몰랐었던 것 같아.
0: 우리 서주 씨도 한 말씀 하시고.
2: 네. 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고향들 많이 가실 텐데 예, 뭐 이 명절 추석 때만큼이라도 예, 그동안에 뭐 이렇게 힘드셨던 거 잠시 네. 잊고요. 그래요.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0: 서주 씨 어머니는 뭐 힘들 게 없을 것 같아. 뭐
1: 출연료도 받으시고.
0: 방역 아, 내려가면서 또 행사하면서 또 용돈도 목돈 벌어가지.
2: 네. 예. 근데 이제 동생들이랑 동생네랑 같이 내려가는데.
0: 동생네는 주지 안 줘도 돼.
2: 거기는 네. 안 주고요. 네. 그래서 엄마 힘드실까 봐 알겠습니다. 그냥 또
0: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두 분 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끝내야 돼.
1: 아 네.
2: 네. 감사합니다. 5초씩.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박민지 씨.
1: 행복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예. 저 한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 고대석 실장 예전 보조 MC 김태발보다 낫다면서? 회장님 사각대교 보조 MC 한 번에.
2: 네, 출연료는 없습니다.
0: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야!
3: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내일 밤 자정까지는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가 가장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64km 구간이 어려운데요. 그중에서도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사이 21km 구간이 가장 길게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모두 합해서 57km 정도 정체인데 그중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사이 15km 구간 가장 길게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 논산에서 선운산 사이 또 정안휴게소에서 풍세 요금소 사이 모두 앞에서 41km 구간 정체고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가 성남 쪽으로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에도 사고 있습니다.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상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나 감기 걸렸나봐.
5: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6: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 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TBS 교통정보.
7: 4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구간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또 자유로에서 김포요구소 사이와 또 계양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고요. 시흥부근 4차로와 갓길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는 정체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다리 남쪽으로 건너는 길은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 사이는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총 60km가 넘는 구간에서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특히 청주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27km 구간의 정체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사이 23km 구간의 정체가 깁니다. 서울 시내는 그새 정체 길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서강대교 사이 시속 30-40km 정도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이후로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반포 주변만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

0: 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0: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0: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3: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0: 둘째,
3: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0: 셋째,
3: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0: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3: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4: TBS 교통정보.
5: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신탄진 사이 버스 전용차로 제가 시행 중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버스 전용차로 제가 시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7일 내일 밤 자정까지는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통행료는 면제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모두 합해서 58km 구간 정체인데요. 그중에서도 남청주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30km 구간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모두 앞에서 42km 구간 정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악에서 화도 사이 20km 구간은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는 동작대교가 북쪽 방면으로 사고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0: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2588.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에 통...

0: 성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0: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산불 예방 주의사항인데요. 불법 소각 금지해 주시고요. 산림 지역에서 불씨 취급도 금지합니다. 입산 시에는 화기 소지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6시 이후로 고속도로 내 귀경 정체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총 56km 정도,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40km 정도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 사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로 행주대교부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 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be with a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1: TBS 캠페인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토요일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Doors, Roadhouse Blues 들으셨습니다. 아, 보통 토요일 여러분들 주중 하이라이트 들으시는데 오늘은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아, 오늘 강어달림 씨 모시고 음악 이야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 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0: 강허 달림, 하숙생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네. 방송 제가 꽤나 좀 라디오는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네. 오늘 조금 오묘하네요.
0: 아 왜요?
1: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전 처음 뵀는데 아 새벽 12시 시작이니까 네네. 처음 뵀을 때 목소리하고 네네. 마이크 타고 이렇게 헤드폰을 든 목소리가 아 역시 새벽 방송에 너무 어울리는 목소리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새벽 방송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재밌는데요. 신선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강어달림 씨가 나오셔서 네. 그런 노래를 오늘은 못 듣겠지만 저희 헤비메탈도 많이 나오고요.
1: 그렇다면서요. 네. 너무 한번 이 시간에 잘 깨어있거든. 항상 깨어있거든요.
0: 아, 네.
1: 네. 들어봐야겠어요. 죄송하게도 한번 못 들어봤는데. 아, 예. 너무 궁금하네요.
0: 재밌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잠깐만. 인사를.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음악 얘기하다 이렇게 네. 음악할 사람들은 음악 얘기를 그러니까요. 제일 굽혀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강어달림이라고 합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1: 아, 그러셨어요? 네. 네.
0: 그래서 공적으로는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사연을 통해서 네. 강어달림님 뭐 불러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사적으로도 네네. 아니 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어떻게 한번 모시질 못하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강어달림 씨 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네. 제가 느끼는 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한번 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들어보라고 네. 그렇게 뭐 음악을 틀어댄다거나 뭐 차를 타면 식구들 특히 식구들 중에 한 명 제 음악 좋아하는 팬이 있으면 네네. 운전한 내내 제 음악 강요. 틀고 네, 강요하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0: 네. 네. 제가 강어달림 씨 노래를 한 곡 한 곡 듣다 보면 네. 한 다섯 곡 정도 지나갈 때쯤에 알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강어달림을 한번 좋아하면 네. 계속 이렇게 빠지는구나라는 어떤 네. 그 어떤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듣다 보면 네. 그 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너 그 목소리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도 이제 한 네다섯 곡 지나가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1: 네. 네. 정작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0: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그거
0: 아는 날 네. 죽는 거예요.
1: 그렇다고 이제.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그거 네. 알지 마세요. 그것까지.
1: 고달퍼요, 선생님.
0: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1: 네.
0: 그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었는데 네네. 이 포크나 블루스, 특히 블루스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1: 원래는 포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이 밥 딜런, 네. 자니 미첼. 네. 그런 가사를 직접 쓰면서 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뭐 보컬적인 부분이야 뭐 이렇게 썩 잘하는 보컬들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기 색채가 가장 강한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어서 또는 매력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서울 올라와서 뭐 회사 생활하고 블라블라 하다가 음악 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고 그런 찰나에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곳이 생긴 거죠. 거기 들어가서 처음 블루스 재즈를 처음 들었는데 지금 어떤 음악을 듣는데 너무 포크 어떤 음악 그전까지 어떤 음악을 들어도 가슴 설레고 쿵쾅거리는 느낌이 많지는 않았는데 우연찮게 딱 지나가는데 무슨 음악을 듣는데 좀 가슴이 쿵쾅거리고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엘라 피처드의 블루스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이렇게 수업 중에 앙상블 시간들이 있었는데 블루스 앙상블이라고 네. 한상원 선생님이 하는 모든 전 학원생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네. 그냥 블루스 다, 보컬들 또 노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12마디 들으면서 잼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걸 들은 기타 치는 친구가 네. 이미 클럽에서 연주하고 있던 저스트 블루스라고요. 이태원에 있었던.
0: 네네. 저스트 블루스.
1: 네.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던 기타 치는 친구가 저를 오디션 소개를 한 거죠.
0: 아, 그 저스트 블루스.
1: 네네. 네. 거기 가서 최수영 씨 지금 작곡 하셨죠. 네. 오디션 아닌 오디션. 봐야 되는데 목소리만 들으시고는 그냥 테이프 하나 던져주면서 내일부터 하라고 이러셔가지고. 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블루스예요. 그 거기서 이제 처음 비비킹 뭐 스티비 레이번 뭐 이런 사람들을 막을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시작 카피 아닌 카피할 수 없는 음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가사만 얼추 외워가지고 그냥 냅다 하기 시작한 게 저의 시작입니다.
0: 블루스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1: 맞아요. 네. 그 기타 치는 친구가 저의 몰랐던 저도 몰랐던 저의 성향을 잘 캐치해 줬나 봐요. 그런데 그 전까지 뭐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반응 없었고 노래를 잘 잘한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블루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조금 독특한 부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1: 그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정말로 작두를 탔는지 노래할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아주 집중하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들을 텐데요. 네. 여기 선곡표 보니까 기다림 설레임이라고 있네요.
1: 저의 가장 저 음악 중에 좋아들 해주시는 곡입니다. 1집에 있는
0: 1집에 있는 곡.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을 노래는 1집 곡인가요? 아니면
1: 그러면 그냥 1집 곡을 들을까요? 그러면 선배님 이번에 20주년 음반에 기다림 설레임을 다시 편곡을 재편곡 약간 재즈 특하게 더 보사적이게 편곡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떤 걸 들을까요? 1집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20주년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그럴까요? 네. 지금 황정호 PD는 1집에 있는 거 올려놨어요.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1: 아, 그러시죠. 그러면
0: 이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집 거를 듣고.
1: 아, 그럴까요?
0: 저희가 이제 종종 이 블루스나 이 포크 틀는 시간에 20주년 새롭게 편곡된 거 한번 들어볼게요.
1: 네네네네. 뭐든 좋습니다. 네.
0: 원곡 듣겠습니다. 강어달림, 기다림, 설레임.

0: 강어달림, 기다림, 설레임. 아,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음악에 입문하신 계기를 우리가 잠깐 얘기를 네네. 들어봤는데, 저기, 그 이후에,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런 뮤직이라고 동네 레이블을 또 하셨어요.
1: 네네.
0: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 그, 크레딧이라고 하죠.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그냥 싹 다 하셨더라고요. 그, 런 뮤직,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1: 실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음반을 제작하고 싶어서 제작을 한 게 아니고.
0: 아, 잠시만요.
1: 정말로요.
0: 그러니까 작사, 작곡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1: 네네. 원래, 그런 밥 딜런, 조니 미첼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 그게 뭐, 금방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악을 접해서 계속 해왔던 사람도 아니었고, 마냥 그냥 그런 사람 음악이 좋으니까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실제로 전혀 뭐 곡 쓸지도 몰랐고요. 재즈학원 다닐 때도 보컬과였고 그랬어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밴드, 블루스 밴드를 하는데, 다 카피곡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뭐 유학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영어로 한국 사람이 블루스 음악을 한다는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또 싱어송라이터 음악들을 듣다 보니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은 자기 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밴드 안에서 곡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역구역 예, 밴드 그냥 뚱땅거리는 건 그 녹음해가서 리프 하나 만들어지면 제가 이어서 그냥 꾸역꾸역 곡을 만들다가 우연찮게 이제 EP 독백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EP가 네 곡 들어간 거였는데 여기저기서 곡 그 뭐 음반 제작하겠다는 분들도 생기고 곡을 주겠다는 분도 생기고 근데 막상 시간은 째각째각 가는데 네.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음악을 하는데 풀랭스 정규 앨범을 또 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다 싶은 생각은 왜 이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저 콘텐츠진흥원인가 음반 제작 하는 데가 있어서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 서류를 넣어서 제작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서 런뮤직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작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놨으니까 런뮤직을. 그래서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모아서 제작한 게 1집이고 그러다가 뭐 EP는 제가 프로듀싱을 했지만 한번 프로듀싱을 해보니까 실은 제가 음악 잡지를 참 좋아했어요. 한뮤직 뭐 이런 거기는 세계적인 뮤지션들 나오면 그 자기 무슨 밴드를 하든 팝 가수든 자기 곡을 쓰는 거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애니 디프랑코라고 기타 하나만 갖고 노래하는 인디 레블의 전설적인 분 같은데 그분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자기 레이블을 독립 레이블을 갖고 음악을 한다는 기사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게 참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근데 막상 해주신 분도 없고 사업자도 만들어졌고 이래서 제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집 때는 어떻게 하다가 프로듀서 분이 사라지셔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웬간해서는 저는 프로듀서가 있고 저는 제작, 뭐 음악 만들기 뭐 이렇게 하고요. 꼭 프로듀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같이 편곡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계사도 들어갔는데 또.

0: 세상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나오고 나오게 한 게 지금도 예, 저번 앨범도 제가 제작을 하고 그 음반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색깔에 맞는 프로듀서를 고용을 해서 음반을 만들고 지금은 그 1인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1: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프로듀서의 기회를 한번
0: 진짜요?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니, 왜 이렇게 저랑 작업하는 걸 힘들어, 그럴까요?
1: 그래요?
0: 아니, 곡을 달라고, 이번에도 처음 곡을 받아봤거든요.
1: 네.
0: 노영심 선배님하고 이한철 선배님. 그분들도 곡을 아주 늦게 주셨어요. 왜 늦게 주셨냐 그랬더니, 달린 곡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도 같으신 그분들도 제 목소리나 스타일이 그렇게 써, 이렇게 막 대중가요, 일반적인 대중가요 쓰기도 참 그렇고,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보컬 색깔인가 봐요, 제가.
1: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잠깐 내가 한번 곡을 쓰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블루스 기반으로, 끈적? 아니야. 굳이 그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저도
0: 네네네.
1: 생각이 좀 많아지긴
0: 그러다가
1: 하네요.
0: 시간이 가나 봐요.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곡 주시면 제가 나름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데, 다들 곡 쓰시기 전에, 아니면 제작도, 돈이, 제가 이제 까칠하다는 소문이 하도 나서 그런지, 저걸 받아주면서 돈안 되는 음반을 제작을 이렇게 해야 될까, 뭐 고민하시다. 그러니 비일비재해서 그냥 속 편하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아유.
0: 아, 너무 말이 많다.
1: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0: 계속 줄줄이 사탕.
1: 네.
0: 이런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1: 아우,
0: 꼭 집어서 말씀을
1: 잘하셨어요. 네.
0: 해주시니까 한풀이 하던 막.
1: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0: 아유,
1: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0: 고맙습니다.
1: 특히 락, 헤비메탈하는 분들은요,
0: 네.
1: 이랬죠? 라고 물어보면, 네. 그리고 끝, 대화 단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막 깜짝 놀라서 질문지 막 이렇게 해서, 이거
0: 네.
1: 이렇게 됐다는데 왜 그렇죠? 그러면, 몰라요? 이거 끝! 뭐 이런 인터뷰가 많아서.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그, 강호달님, 다음 곡이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0: 네.
1: 이 노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신정부에서 출신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디든 속하지 못해서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음반도 제가 만들고 어디 회사 들어간 것도 뭐 하고. 그런데 한동안 신정부스라는 닉네임이 나는 오롯이 강하달님이고 싶은데 왜 자꾸 그걸 붙이나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든 강하달님은 몰라도
1: 네.
0: 신정부스 보컬인 거는 얘기를 하면 신정부스? 거기서 노래를 했다고? 그래?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귀를 쫑긋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었는지 몰라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엄연 선생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올리는 선생님하고 듀엣을 그 저의 마음을 담아서 어쨌든 저도 약간 블루스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엄연 선생님을 추앙하는 마음 그리고 음반에 목소리를 넣고 싶은 저의 바램 담아서 30의 곡을 못 썼어요. 이번에는 또 20주년이고 작년에 또 신천블루스 40주년이어서 어떻게든 기어코 써봐야지 해서 선생님 엄밀한 선생님 생각하면서 쓴 가사의 노래입니다.
1: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0: 네.
1: 진짜, 그 헌정곡이네요,
0: 네,
1: 일종의.
0: 맞습니다.
1: 여기 피처링에 어미노로하고 돼 있는데
0: 네.
1: 목소리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0: 그래서요. 1집에는 선생님 하늘과 바다라는 곡에 기타를 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연 선생님 보컬을 굉장히 좋아해요.
1: 저도요.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맨날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자꾸 김현철 아씨처럼 노래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데 레오나드 코헨처럼 아, 그 읊조리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40년을 음악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이면 그런 선생님의 느낌을 담아봤으면 싶어서 곡을 썼는데 다행히도 선생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 아유, 네, 그러셨구나. 네, 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호달님 씨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 노래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지난 시간들이 당신을 비추고 있네. 어디선가

다사로운

0: 강호달님,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피처링의 어미노 씨였습니다. 아,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우리 너무 너무 떠드는 것 같은데 노래 들으라는 노래는 안 듣고 둘이서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1: 네 이렇게 변방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특징 같기도 하고 왠지 동지 만나는 마냥 네네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0: 그리고 오늘 만나서 오늘 저 네. 처음 뵙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도처에 다 서로 아는 분들이니까.
1: 아,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오늘 뭐 신촌블리스의 정서용 씨, 네. 그다음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 현진영, 네. 뭐 진짜 아는 남준봉, 뭐 그다음에 네. 누구야 박승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여러 가지 사연 중에 네. 왜 제주도 가셨어요가 있어요. 그거 그리고 또 저는 지금도 제주도에 계신 네. 줄 알았는데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잠깐만 좀 아, 부탁 그럴까요? 좀 드릴게요.
1: 그거 너무 평범해요. 사람들이 아. 다들 음악하니까 제주 뭐 그런 제주를 생각해서 그냥 훌쩍 떠나는 게 아니냐. 네네. 근데 워낙 또 제주를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 바깥분이랑 같이 사는 아저씨랑 언젠가는 제주도에서도 한번 살아 범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직장을 네. 직장을 바꾸는 바람에
0: 제주도로
1: 예 와. 갑자기 나 제주에 원서를 냈는데요 이런데 안 되겠지 내심 네네. 좋기는 하지만 저는 또 현실적이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네네. 비행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덜컥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도 어린데 따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려간 거고. 또 10년 사니까 저는 실은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투쟁이었어요.
0: 투쟁을 하셨어요.
1: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그 라디오 하나 하는데 출퇴근 왕복 8시간. 7시 반에서 8시간이니까요. 이거 1시간 하려고 8시간 걸려서 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투쟁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 고학년은 육지 가서 다니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0: 아기가 대장이구나.
1: 그럼 예. 아기와 같이 사는 아저씨. 저는 뭐 끌려다니는
0: 그러면 어떻게 육지로 다시 원서를 다시 쓰셨어요?
1: 그분은 이미 작년에 올라온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네네. 아이가 또 학교를 육지에서 다니고 싶다고 선언을 하셔서 선언을 하셔서 올해 1월에 올라왔는데 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제가 3지 냈을 때 네네. 사람들이 너무 다른 이면 강화들님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네라고 하시는 이유들을 네. 이제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떨어져 보니까. 너무 그립고요. 네. 서울 있으니까 이상한 딴 생각 만들고요. 거기 있으면
0: 거기 계실 때는 못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 이제서야
1: 예. 그러니까 저는 숲속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흙 만지고 네. 꽃나무 막 가꾸고 나무 이렇게 뭐 전정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365일 시가 만나면 마당에 나와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너는 눈에 밟히고 아침마다 하루 종일 지저귀는 새소리도 너무 그립고요. 그렇습니다.
0: 우리 강호달님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일반적인 목소리 말고 노래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의 그 포인트에 가 있을 때 그 소리는 네. 어쩔 때는 네. 지하실에서 막 술과 그래요. 담배 막
1: 그러실 것 같아요. 예.
0: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소리에 대해서 더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네네. 듣기에는. 이해 가세요 혹시?
1: 그 20대 때부터 들었던 소리예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새소리, 뭐 나무,
1: 네.
0: 꽃 뭐 그러시네요.
1: 네. 타고난 감성이요. 그리고 기질상
0: 네.
1: 약간 뭐랄까 그런 광기 없다고는 보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따뜻한 자연의 네. 뭐 소리 풍경 좋아합니다 아주. 약간 제 자체가 약간 극단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아무튼
0: 또 새로운 면을 또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어달림 씨 나오신다고 지금 네. 좀 홍보를 좀 했어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이제 몇 개 사연이 왔는데
1: 네.
0: 그 중에 반갑습니다 빼고 그런 이제 그 빼고 이제 조금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진주 최서방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강어달림님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 들으면서 하루를 힐링하지요. 제 노래방 18번은 무조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하하하 써주셨는데 진주 최서방이라고 써주셨거든요.
1: 네.
0: 왠지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해요.
1: 네.
0: 제가 이제 진주에 아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형님이시죠? 형님 계신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5684번님 우와 강호달님이다. 아 2569번님 쇼미더머니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목소리가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1254번님 이새벽의 강호달님이라니 너무 찰떡궁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기대합니다. 아 방송이 저희는 지금 낮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 밤, 그러니까 내일 밤에 나옵니다. 네. 네.
1: 말을 좀 줄여야겠어요. 새벽에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0: 물론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또 팬이 나왔을 때는
1: 네.
0: 아니, 노래야 자기가 잘 들으면 되는 거고 이 가수가 내가 네. 좋아하는 이 가수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 비하인드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1: 네네.
0: 네. 3658번님 지난번 K2대도 느꼈지만 새벽 공감의 초대석은 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1: 네.
0: 그 아까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진주 최서방 이분으로 저는 지금 추정이 됩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그동안 강호달림 씨에 관한 사연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1: 그렇게
0: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1: 저도 모르게 왕수다를 떨고 있네요.
0: 다들 지금 좋아하시고 계실 겁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다음 곡은 강호달림의 선인장. 네, 이 노래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그러니까요. 곡들을 안 지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곡을 써서 꾸역꾸역 해왔는데
0: 네.
1: 20주년은 뭔가 또 다른 걸 좀 시도해봐야겠다.
0: 네.
1: 어떤 스토리로 음반을 만들까 하다가 그나마 저 연락하고 사는 선배님이 노영심 선배님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밥 사시고 그러셔서
0: 네네
1: 뭐 만났는데 그냥 던졌죠 뭐 20주년 하는데 곡 써주세요
0: 노영심 씨한테
1: 네
0: 네
1: 네, 제 곡만 듣고 아니면 커버곡 외로운 사람들처럼만 들었는데 저도 다른 분의 곡을 잘 부를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주셔서 그래도 던지면 해주실 것 같은 분이 네, 나영 선배님이었는데 마침 잘 아는 이병렬 작가님이
0: 네네.
1: 가사를 써주시고 두 분도 친구분이셔가지고요
0: 네.
1: 만든 곡이 선인장이라는 곡입니다
0: 노영심 작곡 그다음에
1: 이병률 작사. 시인님이 작가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래요. 선인장이라는 가사가.
0: 약간 압축해서 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인장. 선인장이 왜 강어달림을 의미하는
1: 아직 안
0: 걸까요?
1: 여쭤봤는데요.
0: 아니 근데 가사를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를 위한 가사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1: 그래요.
0: 것 같은데.
1: 저도 실은 궁금해요. 한번 선배님 들어보시고
0: 네네.
1: 제가 왜 아직도 여쭤보고 저도 궁금해하는지 한번 선배님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0: 네, 강호달님입니다. 선인장.

0: 강어달님, 선인장 듣고 오셨습니다. 어렵네요.
1: 네.
0: 이거 가사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다.
1: 네.
0: 꽃말 하나 알아가는 것만 해도 인생이 이런 거라고 지금 계속 읊조리셨는데
1: 네.
0: 가수는 과연 이걸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1: 아까 말씀하셨지만 워낙 또 질풍노도의 20대와 30대를 지나고
0: 네.
1: 지금 저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싶어요. 예전엔 네, 애어른처럼 애 할머니처럼 살다가 지금 점점 애가 되어 가고 있는데 네, 아이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꽉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채우려고 하는 걸 붙잡고 있다가 요새는 조금씩 뭔가의 그 틈,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뭔가 덜어내는 느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앨범이 저는 계속 평생 음악을 해야 하는데 혼자 하는 의미로서는 좋은 게 나름 제가 EP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저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서사가 살아 있다고 치면 앞으로의 음악을 하는 데서 저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소리는 어때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작가님 그 말씀 드렸나? 조금은 저에게 조금 선견지명처럼 시 어구로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있지만 없는 듯, 네, 뭔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단은 아니어도 그 하나 꽃말이든 무엇인가 하나도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 훌륭한, 너무 좋은 음악인 인생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아직도 잊지 말라고 그런 식구를 써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쭙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묻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제 가사도 그렇지만 제가 굳이 저도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건 어떤 글에 있어서의 듣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마다 예,
1: 맞아요.
0: 자기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0: 네.
1: 그냥 노래 멜로디와 노랫말과 목소리가 충분히 찰떡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아이고,
1: 와,
0: 고맙습니다.
1: 좀 너무 진짜 잘 붙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0: 네네.
1: 저희도 이제 노래 녹음하거나 특히 이제 기타 갈때그 밖에서 디렉 뭐 프로듀서하고 그런 얘기들 하죠. 뭐잘 붙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1: 정말 잘 붙습니다.
0: 생각지도 못, 마지막 스트링을 녹음을 했는데요. 8인조거든요. 엔지니어가 절대 예산상 저는 제작자로서 조금 적게 들으니까 한 4명으로 해서 더블링 가면 어때요? 이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래서 8인으로 붙이고 났는데, 아, 너무 들으면서도 마지막 마스터링하고 애트모스 들으러 갔는데 모니터로 갔는데 정말 제 고교사 간지 너무 황홀했어요.
1: 네,
0: 이
1: 그래서
0: 곡은 네.
1: 아티스트가 제작까지 하게 되면
0: 네.
1: 이제 그런 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네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예. 4인조냐 8인조냐 이거를 따지고 있어야 되니까.
0: 네.
1: 와, 벌써 시간이 아이고
0: 그새 갔어요. 아유,
1: 끝났어요.
0: 아쉬워라.
1: 아유,
0: 네.
1: 마지막 곡 빨리 소개해 주세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호달님이 사랑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러브라는 아이 모습을 보면서 쓴 곡이에요. 러브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네요.
1: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이렇게 왕창 수다 떨게 해주셔서 이 새벽에 감사합니다. 제가 되려 감사하죠.
1: 지금까지 강호달님 씨였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 공연들 좀 준비하고 있고요. 12월에 또 야심차게 소극장 한달 장기 공연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밴드랑 공연 계속 해왔는데 한 달간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혼자 해볼까 해요. 날수를 세어보니까 23일 정도 되더라고요. 12월에 기회 되시면 청취자 여러분도 네, 공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꼭잘 되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이야,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강원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또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일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으니까요. 해당 구간 지나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지난 연휴간 길게 밀려서 혼잡했던 도로 위가 지금은 한산한데요. 평소 일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도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부 안개가 짙은 곳이 있으니까 특히 고속도로 지나는 분들 소통이 원활할수록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 습도는 8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0: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평소 일요일에 비해서도 도로가 한산합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경산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 습도는 8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9: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8: 아, 네. 죄송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추석 연휴인데요. 갑자기 아플 경우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 의원 및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도로 흐름이 좋은 곳이 대부분인데요. 고속도로 중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는 길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2km 정도 정체가 시작됐고요.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는 갓길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 습도는 7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